四，六，五，七，四，七，七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四，